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허회경의 김철수 씨 이야기였습니다. 예, 카카오톡 아이디 썸머우드폴로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R 뮤직온에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수 바다의 소란스러운 이별 들으셨고요. 연결해서 함께 들으신 곡은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가수 유나의 커버곡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시즈널 크라임 들으시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플라워3626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시즈널 크라임 2월에 발표된 커버곡 들으셨고요. 네, 지금 엔딩 시그널 나가고 있는데요. 35분이 벌써 훌쩍 지나서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그 지난 주말이 마타리키 연휴였는데요. 학교 텀 방학이랑 겹치면서 시티면 시티, 바닷가면 바닷가, 오클랜드 전체가 북적북적 거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 몇몇 행사들은 진행 중입니다.

시즌이니까요. 시즌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저희 KCR 게시판으로 오셔서 나머지 행사들 참고하시라고 권해봅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하는 마오리의 마타리키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KC의 그댈 위한 사랑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두고 연결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이 겨울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저희 뮤직온의 농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의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부총재는 주택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규백 국방장관의 탄핵 소추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4: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3: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4: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리오 14세 교황이 12일 여름 휴가차 머물고 있는 가스텔 간돌포 사도궁 앞 자유의 광장에서 3종 기도를 바치고 중동의 재발한 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외교적 해결로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3종 기도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전쟁의 바람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다시 불어닥쳐 폭력과 테러, 죽음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다시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국가 간 지속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바다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다 주일을 맞아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모든 선원과 항만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교황은 폴란드 신자들이 전통적으로 순례하는 야스나 구라의 성모 마리아 순례를 언급하고 이들이 성교하는 제자로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카렌 실크 부총재는 주택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OCR을 2.25%에서 2.50%로 0.25%

25%, 25베이스포인트 인상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부 은행들은 변동금리와 예금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금리 논의가 지나치게 주택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실크 부총재는 이는 오랫동안 뉴질랜드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거나 더 많은 집을 사는 것이 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온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크 부총재는 주택이 사실상 불을 축적하는 대체 수단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크 부총재는 단순히 금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실제 이유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주택을 부의 원천으로 삼는 이러한 의존은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현재 세계 경제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 뉴질랜드 부총리는 해외 슈퍼마켓 체인을 뉴질랜드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옹호하며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모 부총리는 월요일 총리실 비하이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투자 지침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식료품 시장에 현행 양대 유통업체 체제의 경쟁을 확대해 식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가장 최근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립 정부는 지난해 슈퍼마켓 신규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승인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신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일부 기업들로부터 관심 표문은 있었지만 복잡한 상품 표시 규정 등 여러 이유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들에게 뉴질랜드 시장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테스코, 리들, 알디 등 세계적인 슈퍼마켓 체인들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시모의 기자회견에 대해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연립정부가 슈퍼마켓 경쟁 확대를 강하게 공언했지만 식료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히킨스는 노동당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슈퍼마켓 경쟁 촉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도매 공급망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인포매트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한 지 약 석 달 만에 뉴질랜드 식품 가격에 본격적인 상승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업체가 대형마트에 청구하는 도매가 지수인 식품 공급업체의 비용 지수는 지난 6월 기준 2.1% 상승했으며 무려 6,900개 이상의 품목에서 가격 인상이 기록됐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레드 올슨 최고 경영자는 이번 인상의 약 절반이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조정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료비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에서 전방위적인 비용 상승이 확인되어 공급망 전반에 만성적인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중동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어 가격 추이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선은 해발 추가 충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다행히 가격 인상의 절대적인 폭이 당초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격한 폭등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0: 뉴질랜드 건설산업의 건설산업연합회의 보고서와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건축 및 건설산업이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단기간 내에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 전반에서 신규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동시에 급감하며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 교체 이후 다수의 대형 국책 인프라 및 교육부 건물 신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전면 보류된 점이 지목됐습니다. 공공부문의 발주가 끊기면서 업계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만 1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 탓에 민간 부분의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침체가 뉴질랜드 전체 국내 총 생산 GDP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일감 부족과 고용 불안을 견디지 못한 숙련된 건설 현장 인력들이 대구, 호주 등 해외로 유출되면서 향후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뉴질랜드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 국제 중재 판결을 지지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주 뉴질랜드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버리고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넘어 위법하게 판결을 내린 만큼 결코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당사국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최근 뉴질랜드가 동맹국들과 함께 남중국해 내 중국의 군사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인권 및 안보 문제에서는 서방 국가들과 귀를 같이 해왔으나 이번 영유권 판결 지지로 인해 양국의 외교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 자동차협회 AA는 연료가격이 당분간 지금 수준이 가장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디젤 가격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는 가격이 크게 급등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휘발유 가격은 최근 몇 주 동안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월요일 연료가격 비교 서비스 가스피에 따르면 91옥탄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9위 뉴질랜드 달러, 디젤은 리터당 평균 2.39 뉴질랜드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두 번째로 큰 디젤 수출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콜린스는 최근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시기가 이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뉴질랜드의 연료가격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월요일 아시아 시장 개장과 함께 약 4% 상승했습니다. 브란트 유는 배럴당 미화 79달러에 거래됐고 서부 텍사스 원유는 미화 74달러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이에 따라 세계 원주성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도 다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액트당과 뉴질랜드 포스트당이 토드 맥글레이 무역장관의 인도 방문 성과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갈등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40년 만에 뉴질랜드를 역사적으로 공식 방문하는 시점과 맞물려 연정 내부에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당의 당수이자 외교장관인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협정이 인도로부터의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국민당이 인도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 변화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정 파트너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글레이 무역장관과 공동 여당인 액트당 측은 피터스 장관이 표를 얻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 장관은 아직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이민 정책 변경 사안을 피터스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의 통상적인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디 총리의 역사적인 방문을 통한 양국의 관계 격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민과 무역을 둘러싼 연정 내부의 정치적 싸움이 공론화되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대인도 외교 전선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 펭크 국방장관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이 변화하는 전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펭크 장관은 터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국방산업 포럼에 참석해 호주,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기술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기술이 전쟁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질랜드 방산업체 스타보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와 드론업체 SYOS 에어로스페이스도 참가해 기술을 소개하고 해외 협력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SYOS의 드론은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보드의 기술은 해적 대응과 해적 케이블 보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핑크 장관은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남태평양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여러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뉴질랜드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으며 지원에는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과 드론 제공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안보 환경 악화의 직면에 있다며 국방 역량 강화와 신속한 대응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지지하며 중동 분쟁 등

0: Stadtkern.
1: 국제뉴스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12일 현재 시간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보다 157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상자 16,740명과 구조된 인원 6,462명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적 피해도 큽니다. 모두 856개의 건물이 파손됐고 이 중 190채가 완파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 규모만 6,700톤에 이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지진 후 여진만 1,222회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12일 밤 11시 2분부터 규모 3.6의 지진이 라과 이라주 나이콰다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과 이라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 및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여진과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12일 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전 6시부터 이란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해왔으며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0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 등 무인 무기를 앞세워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방위산업 스타트업 헬싱이 독일 남부의 비밀 장소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공격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즈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헬싱은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창업 5년차 방산 스타트업으로 공격용 드론 HX2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 기록 공개 거부를 둘러싸고 탄핵소추 요구가 정치권과 국민청원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 제출 방침을 정한 해임 건의안을 넘어 탄핵소추안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핵심 국방정책의 졸속 추진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당론 제출하기 뜻을 모았지만 병적 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점을 거론하며

0: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당협위원장들도 국회의 기자회견을 열어 병적기록 공개와 안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1원 0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9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2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은 오전에 안개가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오크랜드 시위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크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해 오시면 좋습니다.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17일 금요일, 8월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르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안내입니다. 5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재미있고 교육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공예 및 STEM 활동을 제공합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TEM 활동,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들기, 코딩, 과학실험을 결합한 활동입니다. 간단한 가정용품 제작부터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복잡한 공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에서 4시까지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 아본데일에서 있습니다. 포너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너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오후 다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20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0: Theatre to South Community Center 247 Edmonton Road Theatre to South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알 방송은 104.6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캐시알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FM.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와이타켈의 쓰레기 처리장이 최근 와이타켈의 자원 회수 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곳에는 티핑 포인트 커뮤니티 리사이클링 센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책, 의류, 가구, 장식품부터 건축 자재와 자전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십시오.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마보미, your weekly Sinhalese program sponsored by the United Sri Lanka Association Auckland Branch is brought to you every Wednesday at 8:15 p.m. on Planet FM 104.6. Program includes current affairs, historical episodes, radio drama, popular songs, cultural information and many more. Now also available on www.planetaudio.org.nz. Janma Bhumi, every Wednesday at 8:15 p.m. on Planet FM 104.6.